0: 건 상관없어 can I, I 너랑 다 끼치 않아 my savior 내 걸어와도 빼도 그것도 날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와 싸운 이유인지
1: BTS Come Over, smo slišali z daj sledi najnovejša na Salomonu z nami, Carol G in Bruno Mars, Still.
2: Najnovejše.